0: 에호키
1: 에호키
0: 기도
1: 기도
0: 말가
1: 말야
0: 캬
1: 캬
0: 브랴
1: 브랴
0: 괴
1: 괴
0: 에나
1: 에나
0: 할
1: 할
0: 오
1: 오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

0: 뭐 아께 돈은
1: 안 나이 대리가 당어 어떠 어떠
2: 그냥 강한테 고리
3: 저쪽고 FM
4: 고멍아 다니 파테 마응아 고멍아 무카테 마라응아 부히테 파레 호키앙아 테 모아나가 부히 누이 토누 테 유이앙아 레우앙아 마나앙아 카랑아랑아 마하나우 마이 하이레 마이
5: 저쪽고